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여기 도쿄는 약간 더위가 좀 이렇게 주춤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 여기에는 태풍 정보가 계속

0: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바라기현에서는 이 태풍이 상륙한 것은 기상청이 1951년에 관측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12일에는 17호 태풍 난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태풍도 일본의 남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15호 태풍 찬홈과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의 동쪽을 향해서 북상한다고 합니다. 이 태풍 진로 정보 정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든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 네, 그럼 이번 주 하나카페에서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사시는 니시토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살고 있는 니시토루입니다. 7월 28일 큐슈 구마모토 현을 진원으로 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해지의 하루라도 빠른 부흥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구마모토 현 야츠시로시 출신 동창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동창생을 만나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지금 구마모토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무사히 지내고 있기를 빕니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이 구마모토에 있는 백화점, 물론 이제 저희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만, 예, 구마모토 이온몰, 예, 구마모토에서는 이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구마모토의 백화점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창생 연락이 안 되시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또 궁금하실 것 같네요.
1: 네, 네, 그분도 이제 무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구마모토의 뭐 친척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뭐 구마모토에 이제 아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뭐 이 니시도우루님께서는 동창생이라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니시도우루님 동창생을 포함해서 정말 무사히 계시기를 저희들도 빌어봅니다.
1: 네, 니시도우루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일 일요일 하나카페를 듣던 중 생각지도 못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카페를 통해서 2021년부터 소중한 인연이 된 오사카의 카토 노리코님으로부터 온 메일이 소개됐던 것입니다. 올해도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와 한국의 자포니즘 이야기를 응원해 주신 카토 노리코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카토 노리코님의 문학적인 한국어 표현과 한일 민간 교류를 향한 애정으로부터 언제나 즐겁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카토 노리코님과 이렇게 한일이란 민간 교류를 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아울러 이렇게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신 하나카페에게도 감사합니다. 9일 일요일에 방송에서 만난 오사카, 그리고 10일에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이죠. 텐진 마츠리, 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불꽃에서 만난 이 오사카가 합쳐지니까 마치 가츠시카 혹사이의 우키요에 등장하는 바다처럼 감동의 물결이 힘차게 몰려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운 오사카와 서울이 하나가 된 멋진 일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세요.
0: 그렇죠. 그리고 오사카와 서울이 하나가 된 멋진 일요일이었다. 이런 표현이 저희들이 아주 쓰고 싶은 그런 감동적인 네. 표현이에요. 역시.
1: 이정님 네. 말씀해 주신 이 가츠시카 혹사이의 우키요에 이렇게 물결이죠. 커다란 그렇습니다. 물결. 네, 네, 그런 물결이 힘차게 몰려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저희 하나카페가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었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이 가토노리코님과 이주영님 저희 하나카페를 매개로 해서 교류를 하고 계신 게 저희들로서는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우리의 열정적인 애청자 구원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하나카페에서는 구원모님이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그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이 궁금한데 그 후에 사연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0: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피지 낭종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습니다. 실밥을 풀면서 따끔한 통증이 있었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조금만 있으면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완벽히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봉합 흉터가 있지만 피지 낭종을 제거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소독을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수술로 피지 낭종을 제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볼 때 왜 낭종을 제거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제거 수술에서 메스로 절개하게 되는데 통증이 무서워서 몇 년 동안 피지 낭종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왜 빨리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무서워도 빨리 수술해서 제거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이제 낭종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만약 낭종이 생긴다면 하루빨리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가장 아팠던 수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아팠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구에서 구원모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정말 수술 결과가 좋아서 저희들도 정말 한시름도 왔습니다. 저희들도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1: 네.
0: 뭐 아주 걱정이 됐는데 본인도 알턴 일을 뺐다 이런 느낌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놔두면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 나쁜 거는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사실 무서워서 이 좀처럼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잘 결단 내리신 것 같습니다.
1: 네, 이재욱 아나운서는 아주 병원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0: 그렇죠. 저는 이 주사바늘만 보면 거의 약간 경련을 일으킬 정도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뭐 수술을 한 적은 없는데요. 제일 그래도 힘들었던 거는 역시 치과 치료입니다. 이게 충치도 있고 어떤 때는 신경 치료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약간 비명을 지레겁을 먹고 약간 손도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치과를 이제 좀 여러 곳을 다니다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단골이라고 그럴까 거기 치과 의사 선생님은 저의 이런 엄살 떠는 걸 다 받아주세요.
1: 아, 너무 좋으시네요.
0: 네, 조금만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항상 손을 드세요. 그래서 지금 뒤딱하면 네. 손을 들고 있는데, 작은 그 충치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사실은 겁이 나는데, 네, 구원모님 뭐 정말 큰 결단 하셨고, 알터니가 빠진 이제 그런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재발되지 않기를 그렇게 빌고 있겠습니다.
1: 네, 부모님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관광지 정보가 아니라 이 도쿄의 하네다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룰이 좀 변경됐다라고 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죠. 한국에서 많은 각지에서 일본 각지로 직항편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 이 많은 지방 노선들이 휴항을 하고 또 아직 재개되지 않은 노선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쿄에 올 때는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지방 도시로 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죠.
1: 맞습니다. 이 하네다공항은 제2터미널의 일부, 그리고 제3터미널이 국제선이고요. 그리고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대부분이 국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간의 이동 시간의 여유도 필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 국내선의 탑승 절차 룰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9월부터 전일본 공수 ANA죠. 그다음에 일본 항공 등 각 항공사가 하네다 공항의 위탁 수함을 마감 시간을 10분 앞당겨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국내선 항공편에서는 출발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출발한 항공기 비율을 나타내는 정시 운항률이 2015년도에는 91%였는데요. 해마다 낮아져서 작년도에는 83%로 역대 최저였다고 합니다. 이 국토교통성이 각 항공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하네다공항에서는 9월 1일부터 국내선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가 위탁 수함을 마감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는 이 보안 검색대 마감과 같은 출발 시간 20분 전이었지만요. 10분을 앞당겨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됩니다. 이 마감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전일본 공수, 일본 항공, 일본 트랜스오션 항공, 에어도, 솔라시드 에어, 스타플라이어 등 6개 항공사입니다. 이 스카이마크는 현행대로 출발 시간 20분 전에 마감을 하지만요. 이 앞으로 검증 등을 통해서 이 필요에 따라 변경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1: 그런데 왜이 하네다 공항에서만 위탁 수하물 마감 시간을 30분으로 하는 건가요?
0: 뉴스에서 전해진 것은 이 출발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출발한 항공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정시 운항률 문제만 전해드렸는데요. 실은 이 위탁 수하물 마감 시간을 앞당기지 않으면 이 정시 운항률이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건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터미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1터미널의 북쪽에 새로운 세털라이트가 완성이 돼서 이 탑승 게이트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멀리 있는 탑승 게이트는 이 보안 검사장에서 걸어서 1km 이상, 그러니까 이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선에서는 출발 시각 15분쯤 전에 이 탑승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보안 검사장을 20분 전에 통과해서 1km나 걸으면 이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는 것이 거의 출발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위탁 수하물은 이 백야드에서 짐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싣고 그것을 비행기까지 운반해서 다시 비행기에 싣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 이 접수 마감을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털라이트 사용이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서 위탁 수하물 접수 마감 시간도 10분 앞당기게 되는 거죠.
1: 네, 하네다 공항에서는 지난해에 제2터미널이 있었던 이 세틀라이트가 이 터미널 본관에서 떨어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외딴섬 같은 이 세틀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위성 터미널 같은 것이었는데 이 터미널 본관과 세틀라이트가 연락 통로로 직접 연결이 되어서 가장 먼 곳이면은 700m, 그러니까 약 1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0: 사실은 이 제2터미널도 내년 봄을 목표로 북측에 이 세털라이트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 완성이 되면 제1터미널과 마찬가지로 보안 검사장에서 가장 먼 탑승 게이트까지는 한 1km쯤 걸어가게 된답니다.
1: 1km나요?
0: 네.
1: 엄청나네요. 네, 공항에서 이 탑승 절차로부터 비행기 탑승할 때까지 너무나도 막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하면 하네다 공항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도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하네다 공항 국내선에서 9월 1일부터 위탁 수하물 접수 마감 시간이 10분 빨라져서 출발 시간 30분 전에 마감된다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제1터미널 북측에 새로운 세틀라이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한국에서는 뭐 거의 매년 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갈아타시고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국내선은 30분이지만 국제선은 1시간이죠?
0: 그렇습니다. 예,
1: 네.
0: 국제선도 이 보안 검색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더좀 여유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최신 뉴스 코너가 있는데요. 그 밑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한 지 3개월이 지나면요.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서둘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인기를 부르는 수족관의 팔 물어뜯기 쇼라는 영상 올라와 있고요. 무대는 성터, 130여 명이 물총 쏘는 이벤트 개최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주영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사카 텐진 마츠리, 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불꽃, 아주 멋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인기 상승 중인 경트럭 경주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요. 고교생이 각지에서 모여 가구라 고시행이라는 영상 올라왔고요. 모리오카 산사오돌이 축제 연인원 2만 6천 명 참가라는 영상과요. 아이코 내친왕 이세 신궁의 시키넨 생구를 위한 행사에 참가라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카페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된 후에 홈페이지에서는 일주일만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밖으로 직접 취재를 가거나 아니면 초대 손님을 모신 방송은 이 쇼트 클립으로서 재편집을 해서 방송 후에 1년간은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신 방송에서는요, 5월 24일과 31일에 방송한 김유홍 씨 말이 통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 편이 올라와 있고요. 6월 28일과 7월 5일에 방송한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방송한 이주영 씨 번역가 자포니즘 연구가 1회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1: 네, 그리고 7월 26일에 방송이 됐죠. 회복 수술로부터 20년 한국인 테너 가수 배재철 독점 인터뷰는요. 이 하나카페의 음성에 사진을 붙인 이와 같은 쇼트 클립이 아니라 완전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욱 아나운서와 제가 이 게스트이신 배재철님을 인터뷰한 모습 마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이 여러분들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라디오 방송과는 좀 달라서 저희 하나카페를 여러분들이 색다른 모습도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꼭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소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 등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그리고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재철님 인터뷰에 보시면 영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시청각으로서 보기 좋게 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2: NHK 월드 국제 방송 라디오 일본です. 도쿄から お送りします.
3: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